0: 나라 그리 봐.
1: 네? 알아 소초나? 아이, 어, 레이트 나고. 아마 이봐, 마이 모스코가 마이 아가와. 어, 마이 낙분동아 살라키안 사과 삼발이 나무나. 아, 아비베, 라온 그 미세빈 타나.
2: 파스터 존, 땡큐 기다.
3: 웰컴 기 시스터 메리 제인.
1: 마. 시 메리 제인. 나카파우릿 나긴 만사카. 한디 말. 카 스위트 세 일하고. 아레 뉴 기다이. 기고안 고 실라.
3: 오케이 나.
2: 아이 아, 우가 코코 보가 아트 나안 시나. 아이 시기 파스터.
1: 메리 제인. 어. 왈라 카파긴 마야완.
4: 오이 브라더 주드. Good morning. Have a blessed day.
1: Hoy, Pastor.
4: Oh.
1: Luatan mo ng asawa ko, ha? Hindi na ni Usong inabuhat nyo, eh.
4: Ah, brother.
1: Jude.
4: Relax. Hindi pa pari ang evil spirit sa kasing-kasing kagunahuna mo. Okay?
2: Jude. Ha? Hindi ka na makakig, please. No. Sundang hambal ni Pastor. Hindi pagpahari ang panulay sa pangunahuna mo.
4: Brother Jude, nagsalaga sa ginapaminsan mo sa amo ni Sister Jane.
1: Maghipos ka! Mary Jane, nga awala mo ginasabat ang mga tawag ko. Tagwala ka man nagasin sa chat ko. Ano? Nagahuliray ka mo? Ha?
2: Jude!
4: Oh.
2: Kinarian ka nagin sa panulaya, Jude!
4: Brother Jude, kasi gusto mo nga papakaunseling. Willing ako magbulik sa'yo.
2: Pastor. Pastor, please. I-help mong bana ko, Pastor, ay. Buligin ang bana ko, Pastor. Basi kong kinarian, mangit siya sa panulay.
1: Oh. Ha?